아든 튜나르듬 카르둥지라케 하싱 잉티 케토갈룬 카르돔뎅타 오카르비 안플마살룬 나르듬 아르릭롱포 라방살룬 키르나방푸라케 딜립카타르 가반롱파르필라펜 민더싱 팡초 땅테 알랑투멘 키르룬 아르릭시나